0: 좀봐. 이거 아이가 그렇죠.
1: 아이가 그렇죠. 그렇죠.
2: Follow Instagram at RDA971, TikTok at RDA971FM, dan Facebook.